0: 저는 지금 푸젠성 푸티엔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단오절 때마다 성대한 드래곤보트 행사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0여 척의 드래곤보트가 호수에서 퍼레이드를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가격일지 매우 기대가 되죠. 그럼 마오타이 차이나 인사이트와 함께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 백호대리 응현재가
2: 출발을 앞둔 드래곤보트 선수들이 구호를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는 푸텐 방언으로 된 응원곡으로 진과 북소리에 맞춰 아부눈율이 딱딱 맞는 글귀들로 사기를 북돋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1: 보행 휘나!